보셔 어디 메달이니 다 메달과 옷나 강보스 타루 타루냐는 문호 선조 다 달과 선조 이제 쇼부지 대반노 셔럽노 제와나 덴바 대단 셔럽 제된신이 나오숨님 세당 쪼바 편손 세년나 동제 쪼바년나 랑게 룽아 유숨고 쪼바 나 강보 넘버다 와 푸숨 서버데 쇼야 다도 셔럽 덴주치 니나 셔럽 덴주치 니나 셔 미즈티 메노야야 미즈 강보샤 이동어도 푸숨 서버자와 쇼 니말마야 덤다 다도 셔럽 덴주치스 함제 남게 주신도 롱주 체바 메버쇼 저바 메징 체메버 라완도네 추버쇼니 함제 남게 주신도 롱주 체바 메버쇼 메가 보샤 라쇼고슬루 몰롱주세 이네 탑교 남게 주니나 주니나 방주샤니 마오래라 방주네 하다 세르무 상자 투실로니 고이네 우나 메낭샤 고라버마 비주어레 남게 주니나 주제 야템 남강어도 티노이나 다 미스미젠 강보샤 노론조나 비디기메 우드마딤다 탐제 남고 조신도 론조 쳬바메 버 쳬바 메진 다 쳬바모노 롱마네가 메난 토르수 쳬바야레모노 쳬바메 바냐나 소드르모노 오레라 쳬바 메진 쳬메버 라완도네 쳬버쇼 강보샤 라완 탑요 우드 라완치 다 미티샤 메녜도 심젠 나샤 라완 오레라 강보샤 라완 탑버쇼 녜마람 심젠 시지 충무가 대다 시지 쳬브르쇼 녜 가도 Chengdang su nyenba su san tunfum so yu chis. Da simjian siji chungunga nyena duyun siji nyena udimda miti se mi halam kyanpang odo ore nyamchung. Mi kangbu se tupzi tongya, dukzaya ya nyamchung yasu udna se siji chungunga. Udna yene siji chenpo nyena chigya rang kashi ne kyanbe su mosu udna odo yang siji tab tembu shong yu malam. Simjian siji chungunga deda siji chenpo shu. Katup jengang, katup nyena tata nang shusume. Chidang katup nyena, kawya ya nyamlin surimso ya nyamlin ya yujisha katup nyejum. Pena Hindu nyena Australia tata nang shusume. Chik jenizm mi na, tsi motong ya topje masa ya suju utshay katup. Yang yoga utngoto ya ya katup ya yu. Tata ozu katup nyena, kawya ya topje yimbur, lubu kuyo yimbur ishik si yin. Kawya ya, chikita lubu sha, lubu pena kyambu ya ya. Udnodo, as so nam number the woman shon so laina, Udnahamata, Namda Shonga Shoni, Yumanami. Kadok Jenga, so nyemba. So some person sold your cheeks him. Ta, Chicken Pimichi Nyemba, that I gave a new jersey. Madam Namne, Totopsin, Ayada and Jumba Shot, out saluted the store, Jason Butimda, Chicken Pimichi Nyemba, that I gave a new jersey, Yena. Someone in a Pumi Kamba gave a Shoina, Koyme, or a Mamono in a Buzana Kaira Yore, gave a Nancy, Buzuchu de Yore. Medayame, Ut Malamche, Zia Tabolonian, Ut Jabche, Dunda Salu de Shusuina, Pomo, Ponemo, Orela, Gender, Zambuling Nangata, Dugun Matradurayame, Pomo Tanyamua, Kayalonia, Orela, Ta, Ishuvichu, Modoina, Udnega, Pomo Tanyam Monoya, Yotamang with him, Ta, Na Tamsevichu, Nangai, Pomo Tanyam de Mono, Orela, Tikta, Udna, Kambusikanoraime, Na Duzuga, Jagalumbaran, Nangai. Sinya wasulota, pomotanyam monoyaya, Nganan, omonoji, now, omon, Hindu combatinum, Ut conbanea, Pimoto, maybe not even Kishomano Mola, Udmodo. Nangal Duga Gibber Duga combatine, Pimnamodo, maybe not even Nangate Mojo, Dishnorin, Udmodo, Pongune Mode. Ta, Sanji Chunenga, Chidan Sanji Benan, Zambulinga, Pipu Duzuji, Gaeti Pebolonina, Egypt Duzuga, Jaganenga, Tamsig Church, Hashikosu Darasugum, Orela. Tamsig Church, Darasuji, Chusunju Chiso Community, Jag Chiso Raime, Egypt, Rigiava Hashikosum, Rigiava, Javerik, Tamsirik, Brahmin, that Tenshu Egypt, that Manchi Harijan, Nijo Unasha, Gotonju Duzi, Orela. Sanji Bena Javerika, Java Longo Suche, Sanji Zambling, Mefebu Nije, Sigbanga, Yavotino, Sigbanga, Yena. Kayaka Gawina, Minasha Pendomashu, Yademania Tesunda, Devor Sibulanga, teacher Silonina, Rigje, Javirica de Gesuina, the Egypt de Suga Javirica Gesuina, a Migambosalo Pendomashu Yadio. Young Javirica Java Meshevaya, Jiharijan, Dolborikmodoga Java Shuina, Miss Sugansa Church at Yuchi the Torania, Miran Chanjo Mayuki Major de Suga, Egypt Javirica Java Shegusu Jumzenut. In a Sanji, Nada Sumber, Sisuma Nolonina, Duany Rochi Sumber, Rigna Rue Misonia Varela, Rigna Rue Misonia, Rigne Udna Zomenomni, Trubazoni, Lamna Trubazoni, Lance Comia Union, Yujiso, Yamad,